0: 방금 집에 방금 집마만 나무리나 제제
1: 나야야라고
0: 미나는
1: 계신
0: 땅가가 무태야나 만나서 불매야이나 디야란다 하야 방가 봐라

기능을 구하고 1년이나 마스터의 이어서 마치네. 빠져라 달리야. 안스타라고 말기스 다니는 그 와이트 스포야다 그뿐만 알바사 버르코노나 가난한 다행량도 말기니 카메이크스니 신카사까지 긁어지야다 그저 하도 말기 그건너 랑은 아싸버르코 솔직히 루마나 북한에가서 마이기스타 나사코만 아벤치에서 만나 무스톰몬 대모카치는 무스톰몬다바사 이어만 타와

0: 原来新人应该你去上一段写的海滩你不能让我去那头呢我那因为我请你去帮我偶的
1: 新人上你可能不明白不可能没大应该是大可以
0: 是的是那那里偶的遇到我们那个夫妻来接我来你的祖国给了你的妈妈你可惜我来做些的关系好吧可能够了可是是偶的可以是的是那的偶的
2: 但他怎么可以不靠那里的他怎么来偏那里可是够了的我也给他他的偶的没办法나는 나만 사냐
3: 하이 김아 와주 이야이나 마스터 이어 사치 데 와탄다 해 야 냐 아 사라고 마이 게스 타 니 나 가 와주 소야 라 가 쓰 마 알 바사 바코 나 나 가 남 하니 타 한 냐 다 마 기 니 카 나 이 타 사니shinkafa ta ta gargajiya da taji hadin magi a wannan ranar asabar ko zo cikin lumana to kada ka zo magi ta na sa kowane abinci ya zama na musamman ko lokaci na musamman da ba za a iya mantawa